마치 참수리 꾀꼬리 불륜병아리 개똥지 마귀 기러기 큰 무리 제비갈매기 사월새 홍방울새 검은 사막땅새 솔새 사천하들 솔새 검은머리 보훈대새 탈색조 대두루미 아위종다리 삼계계리 책부엉이 호사도요 붉은머리 오목눈이 불개참매 검독수리 노랑부리 천색하면 놀 빼빼가라는다.